0: 아시아나 102 리종 원 아비에이션 디렉 지나 인제 소타 산 티유 지나 그래서 포 ILS 랑 와이 3 4 레스타 프로
1: 디렉 지나 메인테인 포터전 제일 지나 클리어 알에서 3 4 레프트 어프로치 아시아나 102
0: 이바 102 리스타 랑 인제 5 4 3 인제 5 4 3 티유 테미스 그래서 파리 스루 랑 와이 3 4 레스타 프로
2: Maintain 5000, maintain 5000 until 10 is clear for ILS 2 runway 34 right, Eva 103.

0: 코리아에어 707 디스나로 메인테인 6아담.
1: 디스나로 메인테인 6아담 코리아에어 707.
0: 오렌지 라이너 800, 라이트 헤딩 220.
2: 라이트 220, 오렌지 라이너 800.
3: 도쿄 8시 계제어 107, 디렉토리, 디스나로 하늘에 150 가이드리, 패싱 157.
0: 107, 도쿄 아프로치 런웨이 34, 라이트 클리어드 비어 스톰 방고 아라이버, 메인체인 플라이트 레벨 150.
3: 아이렉스 줄루 34, 라이트 클리어드 비어 스톰 탱크 아라이벌 제주에어 107.
0: 제주에어 107, 케니스 3002, 인포메이션 호텔.
3: 케니스 302, 인포메이션 호텔 제주에어 107.

0: 타고 치즈로 10톤 더 타고 아마존 8도 더 타고
1: 아마존 8도 더 타고 치즈
0: 코리니아 705 타고 헤링 190 2분으로 메이션 6000
1: 헤링 190 컨펌 디센 6000 코리니아 705
0: 아파른 6000 코리니아 705
1: 맞아 헤링 190 디센 6000 코리니아 705
2: Tokyo approach, Japan Airspace 996, Beijing Flight 304, descending Flight 340, with Houston.
0: Lieutenant 86996, Tokyo approach, Runway 34 right, clear the via Route 35 arrival.
2: Runway 34 right, clear via Route 35 arrival, Japan Airspace 996.